0: 라인 음악 컴플렉스 사산들 뭐
1: 전화가 에미렉트 사산 시켜 땡기 뭐 가야게 되시오.
0: 예, 에미렉트 땡기 있는 요즘 일상 사 일상 사 요즘 무슨 일에 대해 작시고 나가 될 시켜 듣고 있어. 아예 이제 나가 있어 요즘 가다 사도 있어. 일상 다르면 그것도 있어 또 또 또 안 기는 소리 시켜 듣고
1: Өзіміздің
0: айлымыз да, ә? Өзіміздің айлыма алауыш деген бұл аталышы